있어 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밖에요 난 당당해 20살로서 얘 야망해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